있을 때 할 때 그보다 불안돼 그 옷이 되어 in my head 더 가까이 더 고래 날 혼자 놓을 땐 동진감 대신에 You mean it 와 뮤직을 심해 다 파대고 man